울다 딱딱 쇼면 어래 다 언니 벌 계속 좀 보시고라서 시간낭도 되었습니다. 우리네 동네 다 있는요. 즉다 삼로 통화이나 어디 덴방어도도 님에 선배나 기부 어도도 수고 있는 약 루부셔 나자라라 루부셔 덥제 마타고라 어래 양 나보라 이 치우라 쇼부 선배 기부 문으로 쇼게도매 다 루 선배 어제 브리네 털어서 잡아놓는다. 수입만으로 베리네 월에 류비나 샘보아니나 샘메놈 샘비나 류와니나 우데메놈 신디 베리네 테와 테와 가헬로니나 류기 정항니 류제 킴모도 티샤 성로 통숨요 샘제 킴냉아 속은 미 미디샤 성로 정항니나 우데 나르 디준 랑 킴제 메놈쇼 호텔 홈스테이 호텔 님에 다왕가 우드모도 류부치 홈스테이 호텔 모도 티샤 성로 통 샘제 우드냉아 속은 미제 성로 다 미제 아삼가 야라소이나 아삼 비범들라가 호텔 테라소 타왕가 티수 텔리가 가오이나 텔리가 티수 호텔 제 플레이야 체인지 야데 게임에 이네 수근 미비나 티라임에 우동어도 심지 겨와 나바 제슨 우드나임니 이제 세대가 온야 세쇼 뭐가 그 루부제 체인지야야 세티디가 루부서버 티디 티디롱 이제 체인지야야 류지 중앙 남시 중보니 남시지 게스 우드모도 대상도 다 베르네 저번님에 다 제조 좀 시발레스 렌시아도 되소 니나 친수 마와다 미년바이 치데이스 룰라 너브르 미규르나 심주 치시잔도 토스 타오나 이나세 샤도이나 르부샤 르부 비나샤 카우라소이나 이직세 셈가 쿄응가 이음니 다 이 저우 난데네메 저도 넘버다 와임 타오나 니곰다 니에당 니나 니에냐나 이나샤 카가마 독자샤 줄라 니타브니나 이나 연대 넘버 다 보태 노이네 문은이 카가마 맞춰 주임죠. 배나 다다 나가라 빼셔 동도 던드미니고 미치세 다시샤 카가마 독자 티샤다 나 오래라 오 다다시 이나 연대 티라 문어 이 전당 티라 문어니 마 티샤도 양 측주 마와 양 던드미세 다시샤 맹토 측 독자라 비주 통어 옷 나갔네 미니엠바이 측데이스 라인이 버치 미니엠바니나 측지 내려고니나 측대우 문어 옷 측세스 또 리버시 가연의 길어냐옵니다. 어떻게 하가 말지다 샤도 측티임에 샤드근제 퇴진놈에 랑예제 문놈에 다 샤드근세 이만예제라모 오모 가가 말 샤도 티임 다 이 리버시 어떻게 세뇌도 러냐옵니다. 류라 뇌버 미겨나스 다 니제 원야 짜발라비 우동어도 야고이나 리버시 하는 뇌주메 가가 말 잘로 측도자 샤도지 이 리버시 뇌고스만 뇌뇨. 다 리버시 문에는 심샤 가연의 슬러냐옵니다. 신이나 비 리버지 슬러 나 르부샤 네바밥 이제 르부 네바지 생가 소르원님네 비르고 에톰 심규치 시럽도 초니 다 계속 좀 시월라스 칸낭부 르다 심녀고치 르자 텐슈 심제자 총슈 우동어도 이나 르샤 네바지 심샤 네바케고 소문음니 이네다 마르테 보르드진 올다네니 르부샤 쿄 티라 마야오야야 이나 심가 너도 마티샤도 이나 심지 기부문어쇼 르부이 기부문어쇼 이직세 샘네 르부르 테와치 샘데 포모도데 르부지 용어도 임니 다 다다나 슈송어도 현다 달라 메가와 데네 체 디암 체 셴라 달라 사워르 미제나 다네 치치르데메도 니다 현다 달라 메가와 장샤 미시노 야겐 미나 오레 현다니나 미스웨나 다 미요르노이나 달라 메가와 빌니샤 샘 미시노 야죠 니샤 독자야죠 나나예요 오레라 고 야고 이나냐곰 신다 달라 미가와 데이네냐나 독자야고 카가 말 책 독자샤도 시무시 야고 이네냐곰 데이네스 체 디암 모고 미세 옷 양면은 겨우 쇼부체 체 디암 체 신 겨우 네가샤 달라 사워르 미제나 니 산메데 좀 냐곰다 따세 샤워낭 사수모도 이 니샤 독자고 샤도 이네 이 니네메와 이 산메데 좀 냐곰다 이나랑 직다 수줌니 오래라 다네 사워르 미제나 다네 치시르데메데다 이나네미 오야 이나 산메데좀 치도 우드모도 산이야메데요 세네보니요다 도다지슈요데입니다 다네 치시르데메데니 다 다오도 티세 샤와 데코르버도 샤와저 기게고스메 좀 젠슬로니나 다 손데오 이나 사이메 오래라 샤와서 소주그니가 놈에 다 미셴마 티세 카가마르 치다 이나샤 독자샤도 치세 이나 숲네마서 좀 녀옵니다 이직세 우드모도 산메데요 우드야고스모놈니 니베 바르셰 치베제 가데 데다 메드나 스타기니바 데도르기 디바다네 템버네 니베 바르셰 치베제 가데 데다 메드나 니바니나 다다나 슈송오데 직된 추이 게니 마테라스 메가르

0: 야다모놈녀월에 망부노이나 겨망쇼노 삼이야 이제 말에네 망쇼로 루이네 망쇼로 야고이나 아야 옷에 딱다 말해도 배나 세대놈에 초간에 나 티티가 진생어도이나 나 티티 장부 말 티티 세티티 보고 소래라 우드모도 체박다야요 나말 말을 건바가 세칠랭아이나 사카다와이나 시이나 막은 티가 진짜 속을 자등모 티통이야 다 통화서로 쇼지 자라 비교나 망라야 플랑카르드 쇼지 그리네가 자라나 저 이제 시네메 말 얻음다 삼박스제 시네가 말 얻어 추 추위 추반나서 비교니 삼라 통하면 알아 이제 나서 동 이제 나서 비디오 책 바르 책 숭샤 지비 이제 엔코리 용이야 고고고고 그러슴 이제 세 양 추바 비도니 이제 감부 야야야지 미스유스 얻는 야오이나 답제 마타보 속은 대신 얼전불링가 오래라 답제 사이조모노 동조모노 속은 열트놈 어떤거도 야고이나 다 힌두 주인물 가진 주인물 이슈 주인물 은행아 되기는 날 어마나 안 통도니 은 맞이 열대 조임에 오래라 어떤거도 나당 최바나에 어떤거도 개조기냐 나놈 이직세 최바가 비나시 고수지 망고지 게이트 보면 옵니다 나는 주성어도 강 피주지 뷰다고디 뷰두유래와야 고수 다고도 투시형어도 인슈 다음에 대니 시안에 로스 유린 쓰며 다들 로스 오마디아스고 너무 어려라. 다 로스 곰냠레냐근 최예근 모도디이나 랑 초아지 로스 내가 막으오디 야고스니 어려라. 자티 통도이네 곧 로스 메가오디. 다 두균 다블라마나이나 코르세니에드놈 코르세 코르세니나 가든디자니다 미마 이르바시슈나 자바다 모놈신데 야 지다 센갈라 노이나 코르세니나 미마나스 야르 퓨뉴고치 어레 자신데 마르신데 뭔가를 피규면 건반하셔. 어디서 코르세이냐 돈 코르세. 다 코르세지 딕베이세이냐. 딕바. 생년아 미만나 세고 고고 야야. 배낭하러서 만데 모도데다. 탑도이나. 랭가테는 간다며 그든 거운내고 어려라. 다 데브데 탑사로 쇼지 이직지지. 브레카르드 킬로카르드 코야 라만나셔 피규지시나셔 피규르 미친나셔 피규 미디 피규면 어려라. 다 한계와사 유성노 통고야야. 신데. 별 피죽지도 콜론 넘버 다 거야 피움신데 시긴지 우짤아지 강부 샤코르세
1: 생이너스다다 먼박레림 고담 남탈레리마 제스 침보시 활라즈 제나고 춘주침모 조코 던즈 규머르 메체시 먼짓가 규리아 데시나고 당산 메직멀 무투에 산나고 생이나 우스무 무투에 나온 업체살랭게 남탈레리마 산나사 Sangina Utamache, Monpok Lerim Kotamp, Namta Lerim Chitus. Medium web kilohertz, Kajalin and Kaliti, Meter Kyatikning, Kablichinisning Tanaiga. Sangina Shiv Snoting Kang, Tamang Shidumber. Sangina da Nabduchuze, Langak and Karmakalachioni. Dish, Chilo Nitong, Kalogrolok. Chindatumbak, Terekro. Boy Gyalo Nitong Kenning, Kenichiksum. Rapne metalok, bandangapak, nishti, reza, dawayimber. Sanginata, deshiknitsul, kachanshapanang, lozong nurbusishusu sanasa. Sangina ozona, sanik, nitsulti, sanasa. Desh, tawangzonga, yawakutindukba, sangyagyatso, chungkang, uyinning gunba. Yawakuting chushiba, Yawa Tanzin Kyatso Deshle Gunglo Gopcho Gochika Pipuk Tungar Dusin Da Gebeya Sungzi Shusuk Nesulni Deshi Guz Tungar Dusinga Kudinzovo Tamang Sanik Chidi Gujab Namye Tsirin Rimbuchi Lange Yenunpanin Zumal Lange Sanik Gochab Lange Ponka Lange Ning Mimang Yursi, Nyamshu Long Number. Sangina Utsukur, Data Sittik, Radio Reportka, Dagebeya, Sanasa. Silin Kushab, Narendra Modi, Desh Gekab Indonesia, Australia, Ning New Zealand Baka, Ge Groring, Shungdil, Takurga, Pebuk, Nesulni. Silin Si, Thor Mepipte Na, Gekab Indonesia, Australia ning New Zealand ka pepusi jagark East Act policy ning Mahasagar nyego CG ba nang lamlong ra yug.

0: 우측말 깔룹숨시닝 시에셰프독 제림바낭 고수야 나다제 따방곰박 벤세캉크 톱든세링시 드시겨르무책 퉁글드진 굽적고직가 펩건 림부칠랑게 꾸진수 따왕 에멜레 고셰프 남지세링 사닉 고치 번갈랑게 마믹 번닝 미망랑게 참으샤 펩수슈야 더디가 퉁시 남은불
1: 질로니통 저룩 다와둔베치 Tuk Ning, Kenzangi Nimo, Shasetabe Dabo, Daja Yungi Zawe Lama, Kyokungiwe Wangpo, Tamji Kimbe, Sijin Chimbo, Jijin Jambe, Awa Losan Yishi Tenzin Gyatso, Sisung, Wangju Chungwa Mepe De, Pezangbo Choki, Kui, Tsambe, Kilgur, Nyawar Tane, Chilukta Gungtang, Kuchu Koji, Lor Pepe, Kui Tungkar, Ki, Tendre Ki Zagor, Chibgyur Gyangpe, Tongganen Namjil Haji, Gungi, Gyabje Kherum Shi Chok La Ndiringi Zegor Chibkyu Gyanawa La Tsamdre Dang Epeso Shuyue Di Mayimba Denza Chimbo Serjek Kembo Ndishi Ozo Gyanwurum Eche Kui Tungko Ga Chibkyu Gyanwaga Ozo Pepsu Ning Gashu Shudu Di Mayimbe Jamyang Chigo Lingi Kherum Poche Diringi Andenriki Zegor Pepa Dila Pepsu Dang Gashu Shuyue Ozek Tawang Sanik Judi Kushab Namni Zering Deshi Gyanwurum Eche 공로 고주 고지 배복 꾸이 중국 어서 꾸이 꾸준 조부터 배부터가 배수님 가수주도 어 하마레 다왕 지라케 지라 아디역시 매덤 남제 왕모 아치게 이치 바운바운 달라마지케 이견외 전함 디스벌 앞 바다리 이스킬리아 앞고 하르 딕 소와갓 어 아비는 가르다옹 어즉 다왕산의 ZBM 매덤 노즘 대쇼토 제고가 배부가 배수님 가수주도 어제 기트베사고 ZPM 스탠진 제대시 오소 배부가 배수는 가시슈도 어 하마레 디마 제팀 슈럭사 되네 와레 아르미 커만더케 프라티니디메 아이 호에 보지옹 고비 아즈케 이스 슈 아우사 파 아프카 하르딕 스와갓 오 아미난난 카르타 홈 어 아마레 야케 폴리스 슈프리텐덴 사르 고비 아즈케 이스 딘 바 아프카 스와갓 오 아비난난 카르타 홈 어제 나당 나데 쳬레 레콘코 Vice Chairman, Sanye Chirup, Saralaji Deshi Utsuo, Gyanwuru Meche, Konglu Kochi, Kochi, Pepuk, Tenriki, Kui Tungkuk, Tenji Zegoga, Pepo, Pepsu Naka Shudu. Ojuk, Ngati, Chirik Legungku, Director, Kalden Sashi, Andeshi Utsu, Tenriki Nimoga, Kasuni, Pepsu Shudu. It Menung Deshi, Punga Lai, Mahabdi Pepnum, Sangmishana Deshi, Otsu Pepsu Naka Shudu. Ojuk Deshi Utsuo, Cham Naki Him, Asama Naki Him, Otsu Mar, Pronangan, Sangmushiana, the Shoto, Tendrik Nimoto, Sangmushiana, Pipsu Nagashudu, It Minu Atang Mimang, Albu, Punangim, Shokshom him, Anangatang, Aim him, Gangshi, and the Shoto, Pipusuga, and the Dong Dazang Togas, Sangmushiana, Pipsu Nagashu, Tuche.
0: Uzuk Shuche, LD Scholars, Lopta, Chukur Tengkuk, Loptupunang Si, Tender Summer, Pimber.

0: 총괄도시 부역수지 아르나철 프레디시 출입 레콩 다이렉터 구시업 톱던 겐덴시 갈롭 나홈불
1: 다 지당 용다야나 총괄도시인지 겨와쿠 남다른 것도 어디가 찬이야 벤자샤나 질러직동 급제 숨주 수영을 넣지 암도 딱서니 얼마 프리오티가 겨울음주 중음문이 어디 이제 공로 지령 앞에 벌직 주의 시 우티 내가 다 겐 것도 시에야직 어여 슈트가 슈금 나사 이제 매너직 질러직동 급급중 얼굴 넣지직 겨울음주 계실한 사람 막 담자 부여야직 이닝직 둔다티 내가 겸이스 강에 사사 강에 통해서 맞아 게미스 좀 약볼래 겨울무치치 즉 아다 먼저가 오역 말 진다 숨박 때리치니 센가 먼저가 말 뵙고서라 이제 아다 꼬도 추당무가 진다 숨박 때리 숨주 소직 제지 아다 먼일가 말 뵙 이제 쇼옥직 겨울무치 겨가라 뵙 겨가 쇼 이제 직동 죽주럽진 러제직 겨가르터 치예가 나다 즉 자판쇼가 티프 이즈메녹직 질리직동 급게 든주 든주 글로 든글로제직 아메리카닝 점릉 용도표 즉 자우름제시 어세 미세지 게타숑 원진이야 겨울음제 연대지 베리지 이제 벌써 겨울음제 엄든데 게타숑 모르냐티 이제 겨울음제세 두글방진 탱 숨주 숨숨시 나옴 영어티 이제 겨울음제시득 시대 생다 보임 계주계주 글로가 아니가다 엄든데가 수지티가 즉 나다세 삼드세통 셰셔툴라프로 이제 겨울음제 구버니가 잘하지 즉 제달라부이 이제 인데 대자문은 남다임부 소사도무 소남사도무 나당 야고지 미그르고 자면은 대자문은 남다임부 신달에 나당 먼저 미 영어치 운진데 야고시 딱딱하게 그리도 와이는 세티 네이삼불라 마다오 오도라디 네이삼도 점링아 미리 샨만닝 바다 히말레 눕초 어도 라다카 모르야 즉 어서 셔먼가 사치 낭부 여디넘불 이즈바직 개발닝 나당 먼치 개발지 때나 나다 먼지 때 두모 마연베 브랜딩 드워노 낭주닝 드워노디 노을 때냐 나당세 수지 움된데 야오세 세트 마다 오더라디 나당 이때 세트 락셔 제거스이나 벤자샨다 겨울음 지역구 공반인 공신이 내놓 말에 이제 내게 쏘쏘도노 공시치 이제 줍죽 더가지 나당세 배전 야오 있나 즉 야와고서 승지 임보 중과 두준 임보 움된 야오지 던다 탐대능 즉 나당스의 소남사육능 라만능 즉 제가 이름에 더가지 나는 어떤 라만짜전나 되고 어떤 담보 수육타부 라만짜전나 되고 락취 수육타부 라만짜전나 되고 어떤 배 막어야 담보 수육타부지 이제 개발가 염성들
0: 우숙 수제 마하보디 스쿨 델리각 럽토프낭시 룩 제컵각 삼자브로 범어체랑 프림블

0: 우죽 슈제 세라제 다상 케르무체 게시 제시 테달시 갈롭 넘버
1: 땅 저시시다 데시 다르무시 공로 구주 거지 베베 다 두진 송진낭도 보러 어이치 난고서 신이나다 다르무시 녀고 전벌이 지강 원내타네 하장 게템디 어야 송원놈다 다르무시 원에 부통시 님 지그로 대바 직원에 벗가소스 어야야 직님 지그로 배바제 직 배역 대바 첩시 용속 경황 시에 직원에 장내 있다 어야다 벗가 업종 얼굴 아직 잡제가 벗고소디 종원벌 이나다 나당 저 취시 뒤진 약 고소 신이나 자원어머 징업 중 얼굴 마롱원에 자라 잡제가 패배 직원에 장내 이제 다 패고속 지에 오늘 상황성이 미쳐배 남다른 요리 넘으신들 이 나당 적 모소야에 즉 다 패배 직원에 장내 그벽 댐바 첩시 냠바 소르치 미냠 공필 오늘 다네 다 우딘데 야야 오늘 다다 나당 자가는 잡지 다 잡지 오늘 시자 요놈부 이제 때나 나당 어서 랑젠 노 나당 다원 임불 라다 임불 이나래 오늘 작셔디 제 형님은 놈다 이 강보세요 좀 말미 패배 내거로 패배 수군놈이 거래 이 강보 자원 무시까지 네 오늘 다네 재발랍지 우딘데 저수 놈 최단 리슝도 오늘 다네 나당 어야 스티통불 즉 포트갈레 학쇼르 잠쇼티 모노모로 어떤 지적이고 넘죠 어 이즈나다 티임보로 네노치다 점블린 강보가 원에 다네기 미조 미리 탐제시지 원에 다네기 시디 바페 용조 먹조 모노 야랍 상제 용죽 라죽토가 깔라페 원에 다네 점블린 출루

0: 노인벌 최케 만원인벌 강보 생원에 나네 자원은 신분이야 벌 생원에 다네리다 미 동률 망스 생원에 귀샵니 지골 나오디 어딘 대신 생원으로 뭐로 다 이직 낸 거야 즉 나 망바 배나 나이나 가다 시리랑가 인벌 달레니 인벌 발마 인벌 결혼식 나 님에 그래 이따에 나다 법박 최다 리션이 벌지 라막 최이 마더지 이 낭바 면음이 낭놈이 이나야 자원은 뭐시 생원에 다네 있다 뭘 보드 최다 리션이 오지 즉 배날린다네 주스라서 원나다네 룸가데스 남다인 명예고 책신이 리베토네 원나다네 살람니 더줍니 생활이바 강보 리베토 원네 중지샷에 즉 방다 쇼대에도 나오냐 이치직 간낭스 어야 약식다 대신하고 원나다네 기론셀 다 사야망 제가망 뭐 난가 넘어오래 이딴 강보스 원나다네 자활은 것이지 뜸바 니바 쪽은데야 지시야 즉 생다피 구샵이야 오늘 시를 랑가인 뭐 탈레니 라시나의 강보스 오늘 전에 통 하장 템쇼원입니다. 통 하차도 통쇼원 우딘지 저 이 강보 자원 뭐 지까지니.
1: 간업 두숙 슈제 개천가 컬처럴 트룹시 먼퍼 삼자브로 포염불.